0: 늘 수수상수상 하는데 전 그 상, 이제 방송 안 나와가지고 이제.
1: 그래서 더.
2: 그래서 수수상수상수상수상수상수상수상수상수상수상수상수상수상수상수상수상수상수상수상수상수상수상수상수상수상수상수상수상수상수상수상수상수상수상수상수상수상수상수상수상수상수상수상수상수상수상수상수상수상수상수상수상수상수상수상수상수상수상수상수상수상수상수상수상수상수상수상수상수상수상수상수상수상수상수상수상수상수상수상수상수상수상수상수상수상수상수상수상수상수상수상수상수상수상수상수상수상수상수상수상수상수상수상수상수상수상수상수상수상수상수상수상수상수상수상수상수상수상수상수상수상수상수상수상수상수상수상수상수상수상수상수상수상수상수상수상수상수상수상수상수상수상수상수상수상수상수상수상수상수상수상수상수상수상수상수상수상수상수상수상수상수상수상수상수상수상수상수상수상수상수상수상수상수상수상수상수상수상수상수상